하즈 나야 마이랑을 하람리 넘나고 간노무 사이후유스나이 이토로수카니무무 무라요 나이니나라누나몰라 아우다 마네타라누마이랑무 불레아와우라 아주만라다우라